현대 휴위 자위 매 랑동아 라네 따와 샤다시 기송바담 샹자탄더 로용게 샤셴오미 토니 땅게 캡시 레캬데 이런 시소 규송게 뉴시 캠버 응은데 저와 시야 뉴로 희진 니제 종제라 반조 사비 크제 게니 제 니니 라이게 속게 땅게 소진 상보다 표시 바게너 정해도 손데 당사 자자 탄종제 강리 사진 그 효제 当组上比大了电影当组上当李国娘这媒体边国庆事业电台开节人能听见过年里这边接地接跟着张世界下月朗路车的当地李姐李所看当南张家他萨当包两个小孩学着人族信念孟杰三年有跟他把当孟拉刚刚塞入车我正跟客了电影杨特别塞电影里接到完做把当拉尼德巴西你这种车帮助萨比哥当给李定恩天看给书记 多当我们接触的一天吧杨平姐谢谢书记直接命给我去等于三八当送的信念当给普通千元卷起没把它特别当的当那样我们就把当卡都我们就把这些的同他把送的三地节你把当公布这些他那些全部电影给你写给别人让下对那样也给送把当公给你学习三八电影 从古人真的开了这下月冷空子的季节了这开了没得点点的给那个准备童年冷空批记了让这些的一人节里这把它满足了这我是把它想得也不学会一算不行让用节节去当月当里这把词就去年天啊天这都在这里当没他里面写的对了三遍当做兄弟能够拉破节是把它跟你动别都有天不记得这年 中国陆家当然境界被这两年间留下把女秀有个总经一算把戏三个人把错公的三把电影军心里面啊受用年当年不生活了关键东归喜不高音

0: Kare,
1: ngarani sho jege yise. Jiri ko ine shopsha da me da sho jege me da.
0: Shopsha. Da lege zo shijo. Ne shopsha nim ba che da shi me.
1: Ane,
0: da ine da ri shopsha sa ba ka ta je lo. De tu da la o ma ba de re ne mu na te ko ja ba su se.
1: Ah, di lege zi da. Mi ma la di de gar ge sa la lo.
0: Zo. Zo mo ngar je me ni pu ge ba da.
1: Kare zo mo ngar je me ni
0: ba. O in kore.
1: Na ngar je ko ri se.
0: O.
1: Ese ko. Kirasesh, ngadu che, kudu chung se di kiran chigi yuja.
0: Ngadu chukwa che da, kongda chukwa shung su su dhe mi
1: chukwa. Oh, hai, zedai kiran chigi mi duwa.
0: Oh?
1: Di chukwa che ju sikwa ma ta. Shou nye le su yu gyab guma ki log su
0: chigi. Ah, le, ta che me shou nye le ya, o chung nye sara di
1: kiran chigi. Oh, ye,
0: di kiran nye chigi. Para shu, para shu. Tantum, shou lo, para kanya mi mai, moto para kanya rase la.
1: Kari, moja pari jebrise, ta chaagu lambri, nye chiral tagwari sivit gwa, chaadu zarashgo moja tangyu yo mardas.
0: Les, les.
1: Moja tabi ina chaa zawani tuju yo mardas. Ta chiral simla ma chaka
0: jibwe.
1: La.
0: Dile, shubshay tarona.
1: Shubshay, digiri, digiri, suk, suk, suk, suk, subdi kambi tupati bimala su chakaan kya.
0: Subdi kambi tupati ulume ngari kashu tupu bidu yi.
1: Ha?
0: Pomo. Tupenale, zomanzi, samanzi, sibemanzi, jiji de mangzari shilu uwa. Zato tsundi jayu de mangzari shilu shi amma.
1: Tabere, gwarzang tupajila megu go dhijab mungu dhe gugu yudha, ane khoza kimsarab dhez, kira dhezi mewe la.
0: Ata yuksana, kempu gu jiba, kira jiba nama, dhe shimshay dhabi.
1: Shimshay, jiri jiri jiri, simda mungu simyu de, jiji mungu simyu me.
0: Chiko, simda mungu simyu de, jiji uge simyu me.
1: Kari jiji uge isi gacho.
0: Chiko. Desha lengu naga lechibe, chilom da dikdim la shibshi naje, dada bengu kardu le sangwa chukum indge.
1: Aale, dacha da jingsu jingma ne genge deso mito dala ina, chunga dita jita goyo dhokwa.
0: Tati angu na kirang shibshi sosra.
1: Dabu na kirasesh.
0: Las.
1: Kada kogwa tamu goyo, lu da lakba sangma goyo.
0: Ko, kana sheba dogyo maja na gyashe tongshe jene tongbare.
1: 추구추라 너부추 텐젤라비 약샤라
0: 아 주드세가 뒤줄라 침다상과 합도리
1: 가리 침다 합도 가져가죠
0: 저가 주드세가 라저 부글라다 깨가 줘야
1: 돼 와르 와르 와르
0: 보다 주드세가 쓰면서 라트야 보다 야부 합도 깨가 줘래
1: 호세 에 침다 남아줘 다 부수가 대두 전에 삼아로기 김주 댐자라 서서 나주디
0: 아 디도 저라 두데발라
1: 오 그래서
0: 김주지 너발 라트야 보다야 하무트도 되고도 와
1: 더비야 다시는 아주 주인이도 봐도라 토지치
0: 주네
1: 다시라세
0: 라라
1: 리테라고 리다다 추테라고 냐무리
0: 코 리다 라마께서 약속을 뭐 예스 시시 콕도 리라서 차도 민둘
1: 샤시부 르베싱라 이테벌라 바라 요라라
0: 바샤니 디서서 마자나 따도 부부 약바고 뭐
1: 제코 굴 구르르다 구르르 가불라라 주드 구르르 가무타라 주드 구르르 고다 고다 제베데 아무저게 조다레
0: 구르르다 구르르 라타 피고 마죠 구르르 슈누 카바드라 구르르 부르드 부르드 제네 조데 게고 뻬므나데 조다레 커주 살스투제 피르자레
1: 오 제나 코 커주 살스투제 피자세드 가스고레
0: 에스 게라케 무슈메
1: 오
0: Tisha nganzu kienbozo, siya gholte se pehmo kize nane, kamchu di duk zubda pirje tega singbidge.
1: Mune peresha. Tache na, nganzu kienbozo sukbo chongda na eki nindobdi ina, nganzu lujo shudu zuga lomcho desna na yao kize
0: kibirla. Uta tita yide maesra lo.
1: Dao na chasa.
0: La.
1: Chuk, chuk, chuk, chuk, chuk, chuk, chuk, ye chuk, yak chuk, gunju, gung chuk, ziri nge chuk, sanji kirang chuk, dingu chubide chuchin leje, lesay chuk la yunjab ji pilo.
0: Yao de, shui, shui, shui, shui, shui, shui, xia tian de shu, dong tian de shu, jin tian shi, ni de shu, min tian shi, mo de shu, dingu chubide libe mu de shu, xia jian bu ni yunjab zima ba.
1: Aha, zi, dingu chubide li chuk mai wina, kirang tom na ara nye jia yunjab zim zi xia
0: tang riko. ara yune tepsi lamba piyukri chorum se kutula ara pibe lamba lakho
1: ati ngay kuzi shwa chemde kira ngune shubse dite ya ushi wikyo
0: dwa di tsayuk mada di sha geji da genakali ya sholi imparta chiza
1: oriwa
0: lakdo kaba da dadu karsa aapya ina singtwa di na li shi zemze ya kese lusha
1: oike ngune gharadu tona shida meje di mi tong chibo zi nangu arda
0: ngune redwa nga zo mebo su da lehla bishi kyo ne remi
1: tarari 터마 가면 대체나 기분이 와 코다시.
0: 아, 터마 세지 기분 가는 요 미주 사바 장 잡아 거래.
1: 장도 쉬나 고다 니벨라야 칸이 쇼.
0: 아, 장도 쉬나 메고 날데 보는 수 투수 당성어.
1: 다음에 어차세. 삼은 애 쉬미 니세 키라 쉬어야 되기.
0: 와다 저런 니 뭐 숨다 기대다나.
1: 아, 지그리 지그리. 사.
0: 레세.
1: 보조 전에 최사슈 보면 섭내 디데 사는 게 제일.
0: 보조 맨날 양식고 보조 맨날 까라주.
1: 까라주. 아이게 맞지 대발아 잡대 제가 주디 까라주 제 주고.
0: 대수 때다 그리고.
1: 아. 수지 너무 고저리 최내 구셔 미마리 있어.
0: 수지 수야 프리 반결 담배도 내게로 꼽다셔.
1: 쓰고 땡수 담지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와라
0: 아 쓰고 땡나 까다스 열고 땡나 품다지
1: 갈 품다지 하고 가죠
0: 저랑스러 야마 꼬도 땡 품다지 보다가 라싸이
1: 레제스다 라즈 미와라 좋아도 되잖아 품다지 제야 아
0: 땡 쇼샤다
1: 지그리고 컴주 몇자 가면 라 포문 앞에 도도래
0: 컴주 집자 포문 더 부부야 아마 칠비
1: 참도부터 주주이 되나 보고 세주이
0: 아 보고 참다 세는 가르 님다 주이
1: 가르 가르 가르 가르 치라 가르 님도 주고 치라 다 쇼 라툰 주로 와
0: 아차 나 라툰 신저리 아 치라 가나요
1: 예 쇼다 접선 가자
0: 치라 쇼다 되네 쇼샤 단지비 이래
1: 에 치라 세스코 야 어때데 뭐지 대지 쇼 바라 되나 빠차도 쇼 쇼다 되나 쇼샤도 벌써 네가 둘이 뭐 겨우 쳐도 정모자 쇼바 쇼바 알아 그 두다 레지 알아 그 제다 담아 알아 그 제주 나 사사주 제주 매다 뭐 쪽
0: 라 대무스 에 기타 쇼고 어 첩주라 빠라 첩수도 쇼주대 죽바 쇼소와 치지대 베베 치스대 쇼주대 럽스 샤주와 쇼바 럽스 마스나 쇼바 고라 사이마 두부 갈 샤유 더군살 더비 마자파
1: 쇼쇼와 고라 달리리 계속 마 첩다 튀는 매
0: 쇼바라서야 세모데 벽하와세네 달리리
1: 쇼바라 빠자 더부디
0: 그돌레 숨 쉬이
1: 테네 빠라 접수다 다시 빠라 첩주이
0: 따똥 빠라 쇼

야 제 서케군 세두 치매 나포티케케 도 모모 트러블 잡테 안나가 차케군의 거딩고 렌즈 잡초 거데 초초 폰다테 도 룰라 아마토 군의 버종테 차케군의 버리 디디 아퍼바 레마존치케 야 코레뇽다 파이프 레치 즈비 워도테 요시나 문고 뇽세리 요마시 랑고 톤세리 Chu dermi kursan hokolete, raso rake josiri. Chu dermi raja nyablete, rake rake josiri. Chu lenga avo yaringa, tu teren lake dochonde. Nga garding gola hamugode, chorangodo nyosiri. Nitemo warmo gonle tu, send the garding lotonde, lambadalo. So!

산데 로디 요제나 타네 종케 카르고리 카두추르 라세레 촉첸달라 코마리 야론드비엔드라리 난다 낭고 마이나 롱게 통제 라다세 삼바 초라 갈리에 갈리에 콜라 마토와 카우도 토나 라조쇼 메트반 돈돈 첼레리 카진베 차다 첼레리 제마니 요라 돈레리 라타멜레 사와리 뉴만타바르 체체네 타초베만 죽니라 탐자이 말로 메체이 초챤 라마 잠니라 탐자이 말로 라마이 초챤 샤자 토와라 탐자이 말로 다블레이 뉴마타세 동가 Gardi Sele Chuchoncho, Dango Dope Noniti, Tamarala Tomniti, Cargo Gala Pelende, Agalu Doda Lombonga, Dictana Mutambela, Senua Mare Matoi, Tuterenua Tolende, Tunua Chili Chesami, Cancaria Mare Madoye, Tuteren Cancara Tonete, Dachuli Garza Gavuri, Letamu Mare Matoi, Tuteren Batu Tonete, Tsechimi Chutin Dublei, Agalo Doda Tundenga, Una Garde Rimboche, Teremasu Tetarton, Teremasu Chenjenlo, Nalas Deva Digbache, Tane Lema Tamjende, Naran Hachu Tamande, Geva Yuna Digfau, Digfa Yuna Nemeyo, Neme Tata Zavate, Chutan Zava Telato, Chamdan Ninje Telato, Litan Gede Telato, Litan Gede Madina, Chamdan Ningje Gomdami, Chamdan Ningje

감시 연주로 주제 원비 반항 진단 뒤제 번주로 호불호 소비 관계 진흥진 너나 찬도무마 농치리과 관계 농치시에 가 찬도는 진흥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타 냠레
2: 지디타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쇼인 팅디 리센 키 낭튼 조니 시진핑 키 노완 록친 다나네 코 소토메타 프랜스 비 중통러 모튜 담튼 총와 딤제 슈베고르타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기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초반함바 타다 체제 신지빌린 친다나 보정 롱춘 인트리 콩 칸게 롱춘자 태동 르자 린치 로야지 신칸 린치자 나스 린치 롱춘 카바 송양 시바디리 안나 린치 송송 신게 린치이 초반함바 다샤 라신주 로산 녀마 예동위 르지데라 제니도
1: 아이

0: 어 직도나는 고지도 뉴르마나 기히 대리 독바오 세약 딕 바르 바들라 첸도 막 효로가 쓴지 딱딱도 젠세텔라티는 단도 아 쓴지 바세니 효로가 쓴지 딱딱 요비 젠세지 요랑 토모 마인바가 쓴지 바 히비가 요랑 토모 마인바가 효로가 때 쓴지 그 딱딱 요바 인자 내가 쓴지 바세니 다바레스 뭐 가시 그들 아니 골은 치지라서 봐 대소잖아 쓴지 소선들이 오디실 쓴지 잠세나 들은 지금 문두세 아 던지 서도 벤쟁 그 던지 숨바 다 왠자 때랑 안소 사기시 기바지 쇼르조들 용색의 찬이 된데 따바 되라 인지 민지 아니 효로가 따따 총기 민이 봐요 말레스 너 기만 세대 야도 그 템이 향은 거 놓는 데 쓰는 거 같아 전제 체제에 들 빼나 아 안소 인지 자가르지 키바다 그 짬비 그 아 되니 땡지 마보 찌라 아 용색 그 찬이 아 센 따바 되는 마보요 빼나 직바 죽죠 와세는 돈이 된지 빠세는 조 되니 베지 키바 그 짬비 그 조대 제주 와스 그런데 봐진 아 되바 조대 제주 봐 네, 대바 장아치바. 어떤지 요리스. 왠자 용대솔라 페나 리파 투치와는이나 그 효로가 투치 제치 요리스. 돈이 된지 바라 효로가 된지 땡게 요리스. 조대 제치 바라 효로가 자 자제 요리스. 대바 장아치 바라 효로가 장아치 나선 요리스. 띵딜 그 인치 민지 투치다 된지다 자시다 장아치 따다 인디고 만두스. 델 하스기. 아, 되니 효로가 띵인게야 하소바이나야. 나 들으셔요 말레스. 되니 인딜 아, 되니 선지바스 안데라. 아, 되니 골 최지 라소바가 효로가 선보대야 내바이나야 그 효로가 선지 소선이요리 선지 소선이야디라 아니 효로가 선지 소선 선지 하자지 인디라 미나야 아니 선지 바세 따나 아 되는 가요 말이 있으니 어 되는 기바다 그 되는 송교리 띠디라 근데 자위 찬이 용세 효로가 다 선지 하자 요비 진세지 아 아니 선지 바세니 어 되는 따바레세나 아니 드게요리 어 되는 따바레세나 드게요 다 대마이 바가 짜뜨기 숨만 나히 깔 선지 비 요아 자세트 비 제자 고네 따세나야 되는 맞춰 봐요 말이 Tendri kipa mambo chi ki lundeni ka te ane nanga ka tsidi ya yore ma tole ta chi ten dendri ten dendri se ni dolen tenri she gibi koto po te ya ma so she mugi pare te wen cha ta ngan so yanchi tribi doje ke ndreton de nga chi dama bara ke ndreton tu di yore nga chi dama bara ke ndreton santa je te ni ndrehe jato pache wa chi sada ke lute ya je ke yore tendri ngan so ndi ka sila ane sada ke suma nangi shi pa yena ane yonze ke chane taasa ke yore ona tenji la yonse goni chenja tenje taba la gyeba chyo re se na ani shrapa tenji de tsonse yuji se ti ji ji ta shrapa te so ko yunju ten te la lemu ju pa ta te la chere ma nandi mo ji ma jenyu do ta wa yoma na kaji kaji ta le ya labo ya dro ta ba la so ba tenje me je pa yonde la lemu ju pa ani gyeba yo re se ni ota tenje kisun ju yo pare te chere se di la ta tenji de ji te ne chenden ke ko le tenje ji shi ye ji shi Tene nyingba te chere se na ndegu nola jagar keto se ya da pe keto se ya Tene kitsi yo bashi Tene dhe ta ndegu nola ngaro se jagar keto hibika se la Jagar ji kete kondi hi Ngansu hi sambare Jagar ji kiri yegu nola lija ji kete eri Ona ndegu jagar se ya tela Ngansu kowa kandiji lengu gundu se Ta nginzo kandiji shegu gundu se va ina Ta tela Tambo chi chere se dhe luk tambo te Ndowa ga lung te so gu nola Nyeye ni chi tzabaka Varanas yangba chen jabi khan dhukpa tes se ni dhorna nyeye tang teni nichi tang tsamba ka tang varanas yamba chen jabi khan se ni ani tronche chenpo dhuk yo pares teni yendere te tabo tronche chenpo dhuk yo sa ka sat la yet la ani jense chiyan jyedi mebi go ne ndejel shi ni ani jagar se ni ini mi ta pares se ni teni ke ndeki jato chi yo pares nda tsawi chani paten rinche trigo tini tsima nangin jin dreba tang ani je tsonga pa lozang traba ka lihi sanshin deso gu nona jagar se ya tila tenje chi dhekhi jagyo tini dhira ta shi le kiwa trato la soba deso kaya ani jagar se ya te ndeja ji mii ba dona tronche chenpo tuyo sa ki ye tila ndeja al zanji tabu kundi mii ba tiji re ani lo nyingba chi chari se dhila sato penchen ka matik tinzi gu nona ta jana ta jagar se wika se la jana te nanjun la kui nabu chenpa di shi chari es maa res wenja nyange la soba me la soba xene nyange chepi ka sila ki kabur chepi ka luso yo res wenja nanjo ki napo chepi jensi janaza yo res te la tui na jagar se ande ani ko yel cawa cheba yenza nanjo ki kabur chepi di hi che res wenja nyange la soba jika sila ki napo chepi wenja nanjo ki kabur chepi hi che res te la jakar se ge res wenja jakar te kala kanen jo ba res na ragar gaya da ja se ade ki jinju te aare aayi na tini moshi ngama asu mo yin se ni a te mo ri ne mog rond minta de moitsa de ya tan tsumbi gon de bi kasla ne dakar ye kar hi bi ka je ne ju ta te phashin me par tani ne kar ye kar ka te ka cha ta pa na pho sini ne dadan te pho drabo yin ba yin sa ne ya ne ju jin ju mo de ya ne me de bi jin se chi ne ka te ka le cha so ka cha ta ba za ya sa ya sa na mo sini ne ka te che le sa ne dra yin bi tsu ji ne ngo mo le jer ne ne ja gar se ne mo yi mo tam bi tsu chi अनि जाकर से ने वो ये के तेरे जसों मरे से तातो सत्य पेंचे क ढकी जातो तस ये तेरे शिज के पां मामू ची के तां ढकी न चिक्स जोनी नरी के इनके तो मामू रे क्यों चेते चारों के ही ना यां शतां काले ठेमे चारों को नोला सत्य पेंचे जिन देवा मामू जी शोंगाशी नितला मासो गबंजे होश ये तेरे Jakarna ki lenti to jupi tse napinda la karbo nanhu ki kali tumbi kya hiso nyamba wosemi di kasilata sadg jahi jatonda la ani demak chate chimundus seni ini korang dala denga tapji jenyore ta jahi jatonda ni ta haja chachimore
1: Tata Chie Ji Senpa Dina Biodion Lungchi Nyinti Likon Kange Sonda Lungchi Lintzi Ji Hiana Minti Nganzi Lintzi Senjiro Gasukyo
0: De Mahinba Ga Sa Jia Chie Hin Shoto Ji Mete Su Da Le Da Gala So Pa Lan Ki Pa Da Le Da Gala So Pa Lan Gaiwi Jinsi Ji Jagar Seya Ani Jana Li Lo Su Kuron Pa Garde Bi Jinsi Ji Jagar Seya Ani Shui Jansu Chimbo Lu Kuron Pa Rin Da Pa Garde Pa rin de kuni de ba yin ba yin sa chisa gara kundi jagar se ni tindriki min tatung rei se ni tini kipa taka xito mambo ju yore ta kanta jang jagar se ya tila tindriki tindriki japo chemo niyo bari ta wu re te wei chan di ka jila ja se ya nde tini tuyante kante yin pa min de kante shini shun pa ta teji kolo tini tindriki japo ni nyunyun ra jirin tini di ka se la ta teji kolo rang san se jima ta teji kyo jing ta kante rei se diri ची रगत गए द जास यंदे जगर जी जास यंदे चाहिए छानी जगर फापील्स फाइल्स या गम फापास या वो या ता तेला तेनी अनि शुआ तेनी चीज़ सारे इस तो जंजन चले इसे दिल सचा पेन रखने का जान से को जान्यावर दुपा यूस या तेनी को तेजी चुया पड़े ठीक है नॉला फापा अजर लग पीन चल से ठीक है तेरे पेज मुंबो ची गम फापास या कि जगर जी के ते तेनी अजर से ने लागन दूस अजा अजा Tadi ciri sana tengok malah tu, cerdik tu, non tu saja, tidak setuju. Tadi tiba ini, na, sepeng dah sepeng je, ngencet zaman ni, ani papa je kedai la, ngamasi itu Arya ada orang, Arya, Arya, papa lah Arya ni awas orang. Tiada Arya saja, ni, ngaco big long di sana, ani Arya saja malu ni, hati ni aja saja tidak long tu, tidak long tu non tu res ni, tidak setuju. Tadi tiada zaman main pa, tini papa sendiri zikin, cinta, begini jumpa kesal. Ting sang lang so kan shu le yu bi ge zha ge mong bu ji ge nong la de ni xie li zhen ge na a de ni a jia pa la pa lu a ra ge de ge de jia pa la na lu a jia pa lu se ni de ni zhi de pa de zha ge ge nong teng ge yue de ni zhan ba pa ban zhan ba la a jian zhan ba la se ya de zhi ge ni zhi ge ge nong teng ge yue de yin de le de ni xi ji qin du zhen nan a jia pa lu de a jia la su ba de su su ma de de ngo ma la pa pa xi ba ge a ri ya se ya de ani layung di sini, ani datuk kono kita awak itu maju ni, ani aja sini, lapat ni rezeki. Ani aja aja saya ande, jawapan jawapan dia untuk aja aja aja aja sini, ani rezeki itu aja ni, ani jalan jual sumpah, aja ni jalan jual sumpah. Tiada itu tengok mana, ngaco ko papi ke yels ni, ani arya ke yels, tiada rezeki itu ani jayels, jas. Atau ni sini, ani begus. Jaga kono ke kita ngaco wantang bayi na, jaga jauh biji ke yenje ke saja tala, ani payel sini. Tak tahu ni. Mereka tak tahu. Pegi, sekarang kita jaga kejelas la. Ani papi jelas, papas. Orang kerja ada kan? Ini siapa rezeki? Ani satu pencegi dah hijabah. Nanti, jadi cahaya cewa jenis ini mempal cewa ketujuh. Ani kikarbo cewa itu kor hiccha, mancewa yang banyak. Nanjung kikarbo cewa itu papa ke rik, nisa ke yerian bi jenis ini. Ani jagaras, ya na jagaras ini. Ani jagar dah jadi jagala. Ani moy monre bi ketini jide uang ke. Ani jaga ni jagaras ini. Ani ngarso pan jesuan ota tenje jin sa re se ba te ni ngarang ke san se zang yin ta te ndrig mende ta ranga su su ko ni sa yi ton ndrig ndus na te che re na ta jagras ya ke yete 아니 자가르지 깨때 가서 베케도 베케도 세야게 오나 베케도 히비까지 베테 가리질 고스 맞다 너 가서 네바디 히기진 제타가 가서 근도 근노나 베세한데 라 미드 토론데라 아 드니 따도 마무 지어 봐 찍치리 세딜 니치 자가와 가서 베라 아니 보타스는 메게스 아니 보타스야데 젠게 젠게 베케르 츠녀니 아니 베세야 차서 말레스니 보타데 베케르 츠 서차 바레스니 덴데게 키바 인데도요 바. 더더 자위 차니 디레 쥐게 바가노나. 차로 자와 런친 치절스. 용라라 차로 런친 치절스. 코리크 보타 히파 서냥비 베드 차바인 생이 치기대요. 보타 히바데 서냥이 아니 벨 진저소 말이사. 안데 차로 런친 치절스는 거주데 아니 데르게 따동 치요. 와야. 다 왠자 시지 기왕 겐데 집에게 다 때라 가바져요. 아 겐데 집에게서나 베히바데 보타를 쳐서 잡아 말이스. 인제도 배히바디 파보다르스 차송아레스 아니 젠제치네 나가스 이디로 베스야디 이게도 로용디스라 아니 미게다 진주라서바테서 제다다 타파 템비 젠제치 에네 베트 베트 베트 버타스네 에네 점바이게도 파스 차바레스네 게니치베 따서 더종이요 아니 코롱크 오나 베스야텔라 양 따서 예마치 추슈오르세디로 벤주 키바타게 나가스 일 벤주 일세와테 젠게도 벤데 벨린저스마레스 나가스기 이게로 진주 나다 진주 다니는 파스지 제베게 된 적이 소요 반연 반연자 변데 베린 줘서 말해 된데 변보게 된데 이게 봐 대라야 아 나도 상기 자리 그런 타요 레스니 아 당연히 제베게 된데 이제 소요 다 대다 대 많이 봐 그게 봐 연다 거냐 다 내서 마무리 다 왜자 네 가서라 아 돈도 버지 제니 랑 대서 나 버지 희야 반이나 아 저희 찬이도 베기 봐도 간대신 좀 말해 줘들 베지 쯤보 자리 좀 토마 어디 빠제 냐트 쯤보 어디 빠제 냐트 쯤보 그 디게테제타 호카 양룽코지 잔체 스마 쫑니 아 아니 잔체 스마 쫑니 더 원더 딘 원더 딘이 아니 제겐데 체레세리 디카제타 룸바그노 나서 베카 야두스야 어 초바 어 데지 체레나 코르 잡오 아나 쳔볼 페파리 딘이 똥 데이그노나 베카 야투고 제르히소스야 치트 덴도아 똥 데이그노나 베카 야투고 제르히소스야 베카 야두스야 아니 잡오 그 까상노 까상 덴가노나 뱅캄 야둑스 가야예야 아 근데 그때 전진용도 그다음에 로지 채무 그놈은 농지대 매기한게 연박 개발 연박 파 농장 어디지 대근놀아 백화 야둑스네 다 백화 야둑이 난다 백화 야둑이 난다 백화 야둑이 난다 강한다르죠 어다 소바 디지 아니 그리 잡으라 히바레스야 되어 뒤인들 백화 야둑이 난다 뱅캄 야둑이 난다 백화 야둑이 난다 너나 베스야겠다 아 다니다다 되네바 뒤인들다 콩 백화 야둑 잡으 히 jisara zhen yendu ani koranga tala wangzhe shini ani zhamba zhamba zhamba yendu koranga dungje shima teso ka ani peka yadru ka ngathang te pa jashi jashi jashi ni zhen yendu ta wizang zhe ye tanda ta donga na jeba tanjir pa jashi ni ani nyadu tsimbo ku ta dungju teke ta wangzhe shibara wa tenba yendza ani to tangbo ji peka yadru ki peka pete ani zhen yendu koranga so ku ta wangzhe shidi peka ta 나리지 인카 시그민 파찬이 이제 저기도 베세야겠다 미드 잡아 보다 든지 아 파진 이사레스 왠지 베지 비게 미드 간들이 도지 덴처리 세바이나 아 다도 내절이인가 지드니 다도 먼저 간지 얘기나 아 다 간지 미세 비존어 보지 그래 지시나 가서 겐데 집에서만 나게 나바치드는 대자이야스 이센 아 나 대자지 미바야 아 스바리 다 간다죠 자위 찬이 배가야 루기 비게 베텔이니 얘네 전기도 이런 시라 봤지니 얘네 전기 이런 쪽 민이 차대 봐. 뭐다 던지 진사데스. 데이들었다. 더니 고즈네 얘네 전기 고머리 차니 안에 디게라다 가서 베게드스. 어 디게라다 가서 베게드스. 뭐다 던지 지시. 아 근데 다 곤들 자그르케드 다 베게드 히비까지 자가다 베스야 되니 이걸. 왔다 데지 히바. 뭐다 던지 진. 드네 데 차나 베게드 다 자그르케드 히비가 다게지 더. 그 체지요 말이. 다 더. 아, 안소 라뎅게 체그노나 서라르다 나라다 라뎅 넘바 덴데 세네 라뎅게 체그노나 지시 다게제데 데들은 데이카슬라 자거케드 아 아니 베아카라나 물라 티르히 나마히 나마스 베케드 눈데 바 자선지 바 히샤와 세야까지 데데 가는 지금 누세딜 다때 가서 연접바 시단간 안소 라뎅 코롱게 체그노나 나이니기 덤바다 데니 체간나는 유저 아마도 수요 말이 다 라다이카슬라 라다 연접바 세야죠 데들은 데이카지 다게제데다 라다 연접바다 나지리 디미디슬 강거 깨드스 나는 자그르게 깨드스 메아카라나 물라트히 나마스 얀데 세완데 강거 깨드치디 지니 센타바레스나 자그르지 깨드 啊，对呢，弄点把咱省点把钱，下哇，其实。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디는 라노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자 나 파도 마 통조사 마 내자가 마 통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누가 보기 총머리 트테르 나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툴라 투샤나 춘트 갈바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 살기 잔데

0: 토바나바초 대령 세지 조리 강중 사튜냥 미스르 치레 린친데이노 자데 히유비 노든 카탐보디 신저바지 샤라 노든 카니바 그주 침친 통어 상로 동효 히바디 신로 토바나바 뷰지 주저저 차드바 도지 잡아당 순나 도지나 니디히초 침바 카탄리레 카그먼히 친튜 딩조 퇴비자진 차드바 낭니지 대나 대는 말라휘니 신조 나바처럼 토생 조부 용치 코남니제 최둔희비 그주달름 상로 동효 희반다 자리희유 그주달름다 신조 흥지지의 생위수와 중상효비 니긴희 준투비조아유
1: 대배 스모현제 공감상 다들이 자시베 님대야 너니 호지 대 양의 차로 쏟아라 슈고 레바 땡게레 용아 大家能给我来听见了的呀这是每次去批了吧了嗯老何老师个老妈吃的这些怎么几个老妈大那都把天天个讲啊天天个搞这一条别个老妈你们的那个俺做娘都准备个老妈累的个老妈三个心个这是个门的个老妈心急的那个批那个老何老师个老妈养的羊都准备个门的个说老何老师嘛这就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탑돌 슈구 레리 삼제 바클레 제 용비바 딩제 수피게 자라지 강보 큰제 지야 쓰라지
1: 답중해
2: 답조제
1: 터시들레 터시들레
2: 부지 나 답조제 바 터시들레 쉬어 가라버벤
1: 답조제네 또 매바니
2: 버림
1: 네 계시 키랑 쫙 쓰라지 답제
2: 어
1: 또 됐자 초도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잡이나 라도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하디 사네리 뭔가 보기 처음에 트위터에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잘 버서 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추라 고비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파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아이고. 아이고. 에. 다른 날 쫄롱래.
1: 흥. 녀체를 쫄롱 간을 패. 쳇날 쫄롱나. 간척 두제리야.
0: 아이고. 손이 다발로란 저가. 녀체를 쥐기서지.
1: 간어지에나. 체를 쥐다.
0: 나 쥐러가 멘다네. 트럼바노 자바 제제소 거제레 냉골마드나 고메 보만페로
1: 그러시라 제 가정 그 자네 농용을 이상 쩔레이 최선에 먹여라 가정은 보제 긴가야 케이철을 까먹으셔야오나 니 소대 비가 좋아
0: 아크 최난을 깨자 등장 마히 최희지를 마쳐나 바오리 이상도 니에쥬르지 니에쥬르지 최희소나 춘두루 때 진짜 그래. 니 한이 됐으면 진짜 써 그래. 니 코솔 진짜 해 그래. 아,
1: 가정은 보제지 땅에 너의 놈의 가도. 출! 춘해마다 지탈해. 아, 가지 보면 화이 맨아. 춘한의 제시만은 좋다래.
0: 지지지. 추세지 된다. 가정기 아토맨은 안 세지지. 리드 추성은 또 아니오. 나 추 가정 세고 나오. 에, 된다 진둘래. 된다 니 지탈래 말이. 펜즈근 켄진데 제시엔 로즈마도 열 말이 최근 아세 챤나 초마 찬줄래지
1: 야 최세 동라 녜 촌이 초근 제그 이리 아
0: 아고 쮸응 엄마 된다 시트나 데네 이제 된디토 쮸른 데다 메 바린 저래
1: 된다 챤나 나로 가요 론토리 세베 리노 마르도 아 너나 챤래 나는 히나가 아
0: 야야야 녜 쮸르 담메케 헤그 초마 쮸르 헤차이 에니 메니 쮸르 키티
1: 用嘎巴 去集合的, 中间没事了的, 去了真的领导人士的啊, 可能了, 我们今晚有他的, 三处人才呢, 啊, 人民警, 从你啊, 请拿出来, 带我大家去集合啊, 杨继平呢, 拿出呢, 打把王东部的人来开酒, 啊,
2: 木藏个代表，乖乖养了几家，拉萨了我这些对杨金平，各做了全部熊猫汤，给了蜜多，热度也比对的呢，别人就露宿的了，木是绿，大把做了，蜜多个孙准咸鱼巴西，别人蜜多能白熊，扎拉能接生，俺大理家一从白，家从兰州一。 대송
3: 谢大哥咋来俺们等他去俺从东中寨把学家卡带我相救后长山二海龙巴龙大大瓦后拉萨从浪着瓦学大把浪着瓦学
0: 浪着用瓦后

0: 다빈 거베. 다 롱페사 차제레. 맞던다나. 니지라 잠드시 마서. 저제 나야레.
1: 아픈데. 취체서 생에 하고. 아공기 갈세 차셔. 롱페치 거지 보모지 저를 가루 열세. 니 저 세콘 두체나. 손이 라지노 열레레.
0: 옆에 매벨아 저거 하고 좀 아래. 에, 다빈 거베.
2: 줘봐.